0: 真，阿家给他种片，阿家他们家养鸡跟着家，刚我们片是跟着家生的啥哩？他跟着家啥？俺们学过去啥？认真呐，exam 慢慢弄，student 呐，阿家这认真呐，做老大哩是不写字，但一般嘛家忙当来是，我说我提了问来人家，mobile 我不弄二手机那家，阿家啥认来人家买哩是，认来人家给咱二手机一张钱做。government officer 还是 senior 的嘛，我知道你，你，但是我说，你也讲我去，跟他们不是讲是 93 了噻，但他们在那边 develop 啥都 down committee 咯，down committee 弄家，啊喏，senior 过来不弄家，可能不弄我去，我也见不人心，但是我某种弄，把弄从俺身上，实际弄身上，use me，但是为那，但真的，弄说 use me 为，他们啥，可能不弄我，introduce 啥子。아주 좋은 신을 그라 보르더게 미팅 하게 도와서네 나당 다시 유스 미 유스 미 달리바에 바이든 거가디 지 신을 그라 비든 거가디 다 이번 뭐지 요당 강화 모드네스 금 닥스 바지 야지 어느 게 실험도 로 아기소 다는 거지 요당 가보면이 인약스 딘발리 안 오지 다운 디스트가 다는 오지 가보 노 리비지티브 트레일러지 다는 거지 바로 뭐봐 바로 고마 야가 미야가 하는 거 당한 거라지
1: 누누기 당할든 따증 받아 중와 아증 아세 이쯤 당아즈 빠지 누누가 수시당 다 미빌미 마바다 중 무국 중노 보듬든 림사드바 당아즈 빠다슨 아이 카픈든 룩스바드마 가능블라라 증르미아노 너키봉 아서너 아티아노드 마느니당 모아창마 타금농 리아루당 디빌림바 아이가 아달로그알리츠 아이가 마달로그알리츠 아농지 이듬 아장아 당아즈바 미스라 사사바다 아창시바 우츠 림사드탁츠네르도
0: 니오 아제 킹 검너와 마진이야 킴미거다 다노 파르디노알리다자 니 파르디노제다 타니셔 디시지 프레젠트 나스당제 문드머드 미니스터 에밀레 마사 디스트릭 헤드쿼터 디시아스노 바노라 니 티디가 아시바제 스튜디오 미야 강아정 양로즈라 너무 풋볼 하다 마와지 양로다 겠나지 다 스튜디오 미야 퍼블릭 그라운드 야당제 야 강아정 양로즈라 다소 양이 로드 레벨 노야 기 따랑 그 머머 양로노사 노라나 숨가 아토고 다노 월리안도거 로드 레벨 아장노 트라 엑스폰서 둘롱이 이어 풋밭 드브리즈즈 니송즈즈바 아로 그라운드 플로어 아자지 커머셜 commercial je youth unemployed government servant move shenam je rumga ga az az sublet mas az shiba in yang changar pai dang az ar bai ma changar ba ju go tok az an te yang na mas az wo first floor je commercial house az wo hotel la restaurant ki je sen az az man government office da kar labona ra az ar iba selen je wo hostel yang lo az an mong chong no sports as air arudange ono senal club ma ba je ti di ono aje all india no ya ajak sen de ber sa dan de ma ga ajak bu sha sen ang do fa za la li ko li ho za la ja az za ma da bu sha sen ang de da ji yo dang de ma na ajak je an en zo sports ji arudang sa arudang hotel mo bu shi za dan en zo mo bu shi yang je da an en zo da sport bu zo mo ku ga do na do za fran ji wo studio ma sa zo 아로 아제 나가노 유 언엠플로이드 아제 아즈노 아종자 다 니 아자가 하이즈 디시바라 디스트릭 플랜 보노가 바제 바사라 언엠레 가버먼트 당이 프로포즈를 요글레 어프로브스레 프랙티컬 노모 당다시 미야 손라 랄리시 노세즈 무사 안나보당 정하다 정도 아우이 노세즈 다노 스트림자 당다시 아제 마달로와도 마제 도물로샹아 빌마 그마이가 시민약 봐 아지가 아서 와기도 실로 아웬당 가 디벨롭스레 아다 더즈노 니 프로포서스 바도 사 니야 시바 아마 좀 미약 아지 니 양로 도보죠 어 좋아 양로 양지 레스토랑 가 에티사스 가드 넘버 라이즈 아마라 농지 테이블 다 양로 패밀리 무사 아이라 상워 무더머 아라기 양지 지 아지마 레스토랑 자기 서비스 The evening place, Tajong, Yanglono, Jongza, Ano Ibaji, Malayam, Mokshon, Tanashi, Malayando, Restaurant Gar, Arwada, Private, Ajimiyakwadama, Sasazer, Asawani Titi, Ashibaji, Cizayana, Ibeta, Aluway.

0: 하자 오당 강한 곳인 다준 거다고 오다 우즈 제너럴 미보 이바 알리시야게 케크 다중 양로아 이바지 안능당 아스노 오다 스무 좀자 소시아 아스타노 데페나 소시아 다 강아조는 안 발로 이른바 니야 오다 이바야 강한 블라스다 지당고 사가노 니보 이바야 악마즈자 소시 컴데 비용 악마즈자 소시 알리시야 증금마방농 투든즈 아스 이바지 투든을글은 공아 아유즈 아세금 대비용 이바제기 악무스 악옥즈드 나무스라 송도야니부왕 다지 오다 다지야 카가나나부대 디무스라고 사가 옥즈드 나나 이바제기 이바 알리시자기 아세노 알리시자이 메브리자 메스당 리무슨 메즈자드 마쿠바 마마즈도 아스노기 대증다 아츠드 증다 농아드메 이바 마마즈도 증금 농부 대스마즈 장아드마 아당아지 아스노기 찌르미지마 안농바지 안은 악나마 아가즈르다 이드 마작자기니부 악사마즈라야
1: 에 강당시 사다카트즈가다니 당당 야리스나이 가당아즈가로라스 당아즈가이 가당리르다 필름라야 네르다노름 갈레스농 야메메 랑아즈당츠 아스디메 데미당기 봉니

0: 마바 메랑아 이약즈라 동디방사 아스누기 록디부샤 아우즈라 아스르 록디지 던즈즈라 쯩르메 임리 마바고당 아마이지 농이타 아스누기 이약즈라 스라방라 네르기봉지 당알메네바 아스르네 잘라자바 수듬자 당알메네바 알리마이메데다 나 에듀케이션 페리아 아가즈데츠다 니 아주당 릴라누알리바 라노즈름 아 작당 이파 우지시나당 알리바 타네나이 그당 이파 구시나송당 바 아창아 니 플라스다당 나남 이바 탈랑즈바지 아가즈르지
1: 야 타네 라노즈름 아우즈름 아 작기 이바마 인약트동보 기봉 롱생야게 팀타마말레즈 아서 기봉덤 대작라니아우즈 단노르마 팀타마마 독즈즈 가가시사즈 드프리 카닥즈즈다 뜻즈르마 자기 야마이 인야카 야마이 머랑아야즈 정담당아다 시미시즈라 아서 강아랑무랑즈라다 니카몰롱창농요당 맨 독터 바트블라기 타네상알이라 아서 뜻즈르마 자기 이바지 앙아즈닥즈네 아무 단나든 신삭 아서바야 강아당 니아소샤 다장즈도로 쓰고 강아블라라
0: 아야 하다누즈 메빌라너 고히 사가 우다 마방지 아스노가 소시 강아 당 선디지 나오제 우다 아노 타루즈 아노 고 마방다 총 농보 예매 아슨다감 기봉 다창즈가 소시 람사덥즈 아노 아주르드 바사 우즈 아동덥즈 사라사드 마당아다 디마나

아스누기 가나단 방아시다기 타오노노노 당아즈파 팔라라다 마창아 라누르탐남 다시 아가즈바 이바이낭 야마야 아시 리낙 팔라라 아착농 라누르탐야 강아랑 둥디방 우셋카 말레르 파녹 다시 이낙상시 아셀낙라담 자기 타루즈 룩티카 진장지 양을데들 마파른담 이낙파농 라누르탐지 안유카 이낙딱츠바 아창아 강아랑 델록담 아독츠 아셀 이바이 둥디방다 아스누기 메드츠라 탄들리마 강아당 카라 멜란시바 진장농 당아즈크바타마 강아당 능닥 아독을 시살욕 앙아즈크바는 클럼이 아노 특하 안무가 이낙바 마파른담 다튼시자기 쿠르뜸 꼭드다 이낙바 테크니컬 엑스퍼트 아서 디지털 시살욕 이담야 강아당 둥디방리 야말라 당아즈크바 아창아 마파 이낙사다마 마웅카 펜르 아루저 business sama tenzakter aser luktidangi tamalanchi tachong pener aruchar nagaland state nunga lanurdam aigare music tourism aluyumba fashion takamaba palalatam yamalanong amokha inakar idam tangajakpa skill damya inaka panchi audang tachong diba khama piedak sambat alibatam je angatata inakar aser idam maparna changa lanurdami piisa sa nuktakter Tanatindak digital putua changa angazak sadama maungka chindidang panir arutsar. Online course na makiba, workshop, asar training palaladam achanga lanurdami shisadatam ngudata mungin akamer. Taruzu putua duma lanurdamdak rungsirin induksiba idam maparin achangya asanuk tang kangadang nanchia meditaksar. Shisaluk vocational training shishilambaba Yamala maparan tizi nungida yorizila asir idam jajanga asin lukti nung maparan dasindam inaktada aachakrin nung ternuk aduksa. Dangazakpa palalarin asir maungkadam tizi tashi akatsiba achanga lanurdami rungsinrin ternuk asir lukti tijaklan I anir aubanang parnuki maparandam inaktsi asir iba jajanga asinuki tajangzap ngutitsa. Taunung unakin yadamir anumanini kanadamba angadi.

0: 아스노기 우상아정 바 오늘 가정 바 서열되는 생각 나는 방하시고 이바이 아가시만이 구이마 마방 트럭 아쿠아동 바던 그람이 다운 와수시 아우슨동 양이 아담을 아우농 다중
1: 이바야 아가시만이 무국종 아스노기 구히마능이 아우상 아서 신동덤 욕방하시오구 마느니 당 로컬 달런 신동농 미정농 라누른라 아서틀룩 알리승감 아서 타나보바농 기신 CDC 여정아 그나든 방아시죠.

아스누기 끝나든 방아시우쿠 마나니 당 라디오 톡슨 동농 알리마농 라누 시상른 안우쿠 인당우낙 다차기야 마일림 사대벨 단네 지디네 털봉우 안우쿠야 알리마종 안농 라누 시상른 안우쿠와 몽을 이바 안우쿠농 라누 시어녹 드상라 끝몽 아서 시상른 마바발라라장아 다금 르망 농다쿠듯 아캄바당 마스 사카 파르키 마파 다신듬 모드다 아서 이듬 인약상시야 장아 다금 룩티 아서 알리마 드작라니 아니바 수시 드능상 아서 아캄 아카자 몽얼 이바 누구야 라노 다시 시사츠 아서 실름 발랄라농 인약기음 다신 아장아 타루츠든사 타종바 진정이 아니바 사유바 마방가 알리얼 이바 누구야 유나이티드 네이션 아장아 림드드바 아누고가 알리얼 아서 이바 누구야 서가 가그드리추 아서 룩티 사방 아작당 라누르듬 드른룩 아수시 마방 롱슨 아서 시사자 장아 야리츠 다용즈바 알리얼 알리마농 라누르 시상른 아누고야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Achanga Luchi Mianasir Terpiza Kamtenzak Iba Nukua Mungtia Sri Lanka Linak Achanga Achungmusu Asir G77 Teluk Achanga Pangjim Tetpalyasa Asir Kamshia Chidini Ita Terpungu Anukune Amungtia Lemdet Iba Nukua Mungpa Tetenzakpa Mungtangya Lanur Mapa Mangupa Tipilamche, Lanur Sembet, Tachung Aika Liaga, Itamji Miu Siam Shitze, Maunga Mangupa Gurit Asushi Lier. Ibadin Kalami, Lanurum, Rungsen, Katangsaba, Lukti Liparen Nung Shilam Tachung Akitze, Aser, Alima Tijaklani Anitze Asushi, Shisatze Dasen, Renlukze, Pushim Nung, Ranglukpas Nung Galier. Ibanukuya, Mia Nasir Simmer,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Kol Amin Nokpa Ta, Den Kalami, Mangdang Yur, Mia Nasir Terpungu Kam Nungi, Among Tetanzak, Asir Tanedashi, Taguk, Nung Mungwa Rutaki. Takam Kam, Mia Nasir Metsujok Alimanung, Lanur Shisangren Anuku Umenya, Tarutse, Dilungjum Asushi, Shisangren Lanur, Ipanung, Amin Dakar Amungar. Iba nakchitongya lanur damchungda kja tapendang mali kadika yari tapa mabaren dasin bushiba aser teren lok mabaren achanga taruchilamang menuk tangche saka tachangsak asushi changyu matama aser liru matama iyakche asushi achung shibalier iba den kalami iba omenung achimdagar UNESCO achanga Technical Asir Vocational Education Asir Training Agatitze Mangdang Dululir Alimanung Lanur Shisangren Anukua Mungpa Changa Lanurum Bi Mapa Inyaktak Bi Simbit Damchi Miyushya Bi Sasa Nuktak Titze

0: 집아.
1: 여고.
0: 오, 웃는. 얘 부지 하실야.
1: 저오는 부 무비가 지디다 서 에로바야.
0: 지다가 김농즈 끝나다 무비 아자리바야. 아이다.
1: 정라도 마 죽고지 끊어디노?
2: 하이 쓰라선 아주르디.
1: 에.
2: 담보 무장디니?
0: 하이니.
2: 아도 당노 안나 무비아 챨리다 아르바니 송도 시바나.
0: 아시자. 사가 아마도가 아지. 무장디.
3: 야마지 아수바 아서키능 쯔나 드라다누 아니 미승즈드디 기당이 아루상두 미장자이 미장
2: 뭘 봐두보 사가
0: 꾸이 바지야
2: 뜨넷 바지야 주고
0: 아예 문누구야 소족도 물마이나
2: 뜨모고 가라렌드 말로 지용디
0: 지용디니?
2: 하이 알로
0: 하이야도 시루벌 단으로 단답벌띠하구나
2: 아이도 아마라 리바지 인바이테이션 알아들고 사가 아웅농당 우디마안다보 드디아메이다
0: 아지양도 아웅농 벌띠제게 당월 지아지마가절 이당지 미장디마 동농부
2: 하이자
0: 니라복스디 아래? 나야 시바가야
4: 니네 뜨금덕성 있어 니네 따감이 아이네
0: 너? 니 땅무 마성아
4: 따오농당아 어디니세라
0: 따오농아 마성자 니 바디에 아우질리 아슬기댕이 마루자
4: 아슬납구다시라밤
0: 아슬아 마성자 니 오노 오피스 볼 픽닉이 아우질발리
4: 마이 사사자 오데
5: 어허이 누구
0: 구다 예넷
5: Tanubuna official down ya down the shin than Kalimi Atokja, the Sierrubaya.
0: Aida, knee the jig of the lounge. Hoi, hoi, now would I ne? Aja, knee anapta yungi, mood Marasanera, what one? Knee Nikeji ashizer met daler. Knee Cindy be at the hour, Lashiba Kungan Bosomer. Saga knee in the tongue ashibaya, knee tongue who mazanger, wang the ashibaja. 합다나 려롱
4: 이 당지부 강아문 나도 갈린 사오데
0: 그자 마서 왕
3: 이수 자기 아수바 아슬 기능 지 나디 기롱이 마니욱 다시 느비시 사가 드나디 두공 무랑아 마니욱 그사 아오농지 드나 파티 아오당 럼돔농 엑시든 아주라 Tina Prungla, Saksita Asu, Chuko Akum Lierton Pilar, Asu Yum Nung Tinati Ya Achuro.
2: Hoi, Carl Williama.
0: Hoi, Carl Williamaya.
2: Mumba Dubo, Kodaki Gumbangi Alizai.
0: How Ibaya Kodaki Gumbang Saga Shinga Mali Amado.
2: Ano Gunja Dandi.
0: Hoi, Carl Williamali.
2: Kar budi maya.
4: Nenok siapa?
0: Are? Nengi memedet no. Na uzi kita ngi aru batu kuda.
4: Nina memedet.
0: Ayah. Dia si cimpir aku naya. Na uzi kita ngi aru bani habda anali arong da siapa tu kuda.
4: Nina memedet. Asal nena kudak nongat tenang mali. Anong je tabalin cagi or doa mulumi nong je. Nena giri nemzali je. Ajagi yang.
2: Ayah, anak di isu kita ni aru dangdo, kita ni manyok pagi, anak dene bay manyok, kang amanu atukuko.

0: 아롱 누부 부담하세지 안나 모르미제기 누디 아롱
1: 어디어누든 더듬 어느 구농 어슨 기부바이 니나 메메듯 다니 당시라 나 드사사지 아스지 아롱 메메누장 이수 올라 앙아시당 성화 알리당 이약디다 이바사야 아청아 아용스걸

0: 아시지 인디아리 마지 다이비디스 기비들라 다자지 아슬 인디아노 이번 다시 다 이야기 니송 350 밀리온 다 콩시야 리얼다슬 아슬 그 메츠농보 이바 용석지 안나서 아감즈 더블 아감즈 다슬
1: 아야야야야야
0: 제 마감당에 레왕
1: 어어어
0: 나슬이 이바 데츠보드 다시 다 이야기 나포듬 조랑 아이가랑 강시라지 아세아노 아센나칼리 마농와 이바다시 약야 와라다마 좀 가마 이랑 가마오다 기타네 제 아지르 마작지 다감염야 라이프스타일 멀름바기 에스자고야 아진옥 조고 아키랑 뭐 알루이머디 마스 나지 자가노 임다김성원와 바녹 라이프스타일 마저바녹 치야지마 바녹 치용즈도와 가나스탄의 가마도걸 대알리 마작지 멀른쇼버 나지 다스지 아슬록 나칼리 마노가 와라가마 이런 거 뭐가 다시 아슬 이바 야당아 그저마 스사가 아시바마도 아슬록 알리바 임야 아슬 아슬록 지용바 임야 이바지 야장아 리얼다세 아슬 닥터르미 아시바지 아슬록 아키당 니송 아자 기우당 마밤랑아 이니까 아노쿠시아오다 아슨지 임도가 아루 사가 타나승 대증하기 신지 지말은 가리아이랑 선지야. 아슬 마바이넥스멜은 디지털 데비아다. 인터넷 농 아노 아스노 아날로 마메디 아모거.
1: 네.
0: 아슬보 아시아마지오다 지옹바 이미아노와 야마지오랑 송올람바랑 지아로바스노 다나성보다 지옹즈다 종리바랑. 제 시양 오마테니보 마지옹어.
1: 아하.
0: 당도제 아슬보 조고 에 알리마 이나올지 당할지로와지즈가. 지용스지와 나 다종디바 당할 진로도요아 지용스도와 노 돌로디바
1: 어허
0: 안랑번나 지말농고다 당할 진로이야
1: 시다가데 시다가데
0: 아실글은 어다 익서사이즈 마키에 나세방이 이바 다이비디시야 아신녹 네포롱노와 강아랑불로와도 그러니 아실글은 이바 다감미야 아신녹어다 라이프스타일이야 다나스응 어다 지어노롱농 달리달리랑 아가말 다감말은 시바지 기랑미니 간차더브리 요어 아노고 대비용 딱당들로농 문을 치용즈 다종디바 가슬른 가다 바녹 블레나지 제 기봉아이 가농염을
1: 시다가
0: 사가 마바보 미니악즈 아센즈 보지 마센녹사지 다세보 드라보르마 김마염동농 고랑 센즈디엘 호텔농어랑 치용즈 다종디바도 Fast-food 아마 아직이다든지 강아랑 사포와 지하점을지 아수라노 기당이 시랑당도와 시앙우든 아노 다나성 프로세스 푸드 다지않아해 시앙우 어당 프리즈 노와요바 프리즈 노
1: 스프라요바
0: 이름도 기당에 번하루와 노와지 아지 다 스바닥이 아지 어당 이빠 다이비리스 다시락이야 나갈리만원과 강아랑 불러와감을 아슬 강아랑 아슬록 나가농을 닥터 당 뜻진 가리야 시바기 2040 다시 농제보 아직 다이비디스 하기 실황을 담지 10% 실험 털사기에노 달리라 아직 아감자다세 아슬 야마지 아슬녹 나갈리마노와 나 아슬녹 저거 알로마바 독처 오피스 농아 이니클 니송 아이가 저거 아슬 글은 타농 바작지 저거 아노 라누름 타나승 도관 발라라농 아민을 마시라마라 당하 비즈니스 인약을 나스바자기 이바다시다기야 안나쿠샤라는 로가워리 아직도 이바다시다기야 당 따츠바기 아시자기 사일런 킬러 다스
1: 이바다비디스
0: 올라마노가 뜻없이들 다스 야스노기 당 이바다시다농이 감사가리즈 요당 가랑마랑즈라 나 아스노 제아보리 기차 기본농 이빠랑이 아세노기 마드달리즈 농덕을 마드달리 농왕 이번농이 쿠마 감사가리즈 대금당지지 아지 아세노기 마드장도 나지 아세 무슨 부반농 아세노기 지용즈 감당아치즈라 다나 부반농 아센드망 마방시아 닥터랑 사유즈라 아세 다섬 부반농 마바 이넥즈라 마시라 익서사이즈 아키즈라 아나쿠시야 저거 이봐야 루틴 워크 하마이 아직 엑서사이즈 하기 즈바